들었어. 들었어. 스탠더드. 스탠더드. 오케이. 오이, and we're final. We're final. This is my way. Aqui dentro, Carlos. Saquis.